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족의 멜로디 잠깐만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요. 장종 노래 청장고원 들으시겠습니다.

네, 가을 하늘 아래 하나둘 떨어지는 가을잎에는 계절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죠. 가을잎이 전하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감동의 노래, 가을잎,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 갑니다.

0: 회사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 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3: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조선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 갑니다. 위글적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위글적 음악은 활기찬 이듬과 화려한 선율이 특징인데요. 민족악기 소리가 어우러져 열정적이고 독특한 민족의 정취를 전달합니다. 네, 첫 곡입니다. 눈 덮인 땅 위에서 구리미러 투르흥의 노래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이만추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필송과 진행해 정금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국경절 연휴도 성큼 다가왔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층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들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경절 연휴 기간,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뜻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남양 풍의 옛 물가 동네 정송 고진을 소개해드리겠고,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심수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코너에서는 가수 김혜심의 소개와 함께 대표곡 귀를 깨워라와 그렇게 당당하게 창작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

내부에서 제기한 새 리듬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풍부한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근본적인 요구이다. 물질적으로 빈곤한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며 정신적으로 빈약한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론단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에 이룩한 모든 성과의 집합체이고 결정체입니다. 개혁개방 초기에 우리 당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다 같이 억식에 틀어지는 전략 방침을 창조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물질의 전면적인 풍부화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사회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경제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신 문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정신 문명의 진보를 떠난 그런 단일한 물질 문명의 발전은 진정한 사회주의 현대화가 아니며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실현하는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나라 대지 곳곳에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설 때 중화민족의 정신이라는 고층 건물도 따라서 우연히 솟아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고 량극 분화가 심하며 물질주의가 팽창하고 대외로 확장하고 략탈하는 서방의 현대화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과업에 직면한 상황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변증법적이고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으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해 물질 문명 건설과 정신 문명 건설을 함께 잘 추진하고 국가의 물질적 역량과 정신적 역량을 모두 강화하고 전국 여러민족 인민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을 함께 개선해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중대한 원칙과 요구를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종합공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일도서게 됩니다. 이는 물질 문명 건설에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있는 바 우리는 반드시 현대화의 물질적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질 높은 발전이라는 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전차적인 과업을 확고히 틀어지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며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경제 발전의 주력점을 계속 실물 경제에 두고 신흥의 공업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조화 발전 전략, 지역중대 전략, 주체기능 구전략 그리고 신흥 도시화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교육의 선차적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제하고 발전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신선장 동력과 그리고 새로운 우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구쳐 형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신 문명은 사회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목표이고 중요한 보장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나라와 사회를 건설하고 어떠한 국민을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상적 선도, 문화적 자양분, 정신적 기풍을 절박히 수여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더 확고하고 더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적극 발전시키고 종합문명을 전승하며 중국의 정신, 중국의 가치, 중국의 힘을 더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계속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하며 의식 형태 용역에서의 막수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전당 동지들과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이 단합 분투하는 공통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논리 실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전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에 부응하는 리상신념, 도덕관념, 정신풍모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용성 발전시키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해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을 더욱 많이 내놓으며 전민족의 문화혁신과 문화창조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우수한 중화전통문화의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시키며 중화문화의 입장을 고수하고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참조를 심화해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방문이 불러드립니다. 작은 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남양풍의 옛 물가 동네 정송고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송고진은 토지가 비옥하고 자연여건이 우월한 원인으로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인물이 많이 나는 동네였습니다. 강가에 소세는 정송의 옛성 정안고성은 서문과 북문, 1000m에 달하는 성벽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송안의 동문가와 종남가, 서문가, 북문가 주변에는 남양풍이 다분한 건물 기루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1369년에 명조 때 지은 관악 건물인 효나는 사면이 막힌 사판 구도입니다. 색바랜 문을 지나면 오진날의 북과 돌기동, 돌기초등이 보입니다. 1559년에 청나라 때 세운 청담종이 북쪽문 옆에 쉬어져 있고 그 정자에는 청렴한 문화를 고행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이 세워진 뒤로 이곳은 정성의 명소로 정해져 많은 문인 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글을 남겼습니다. 청나라 때 신축한 왕영두 생가는 세 개의 큰 정원이 풍자의 모양으로 배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마다 방 세 개를 가진 안채 네 채에 방 세 개의 별채 3채 그리고 방 세 개의 소당 한 채를 거느리고 가운데 거실을 뒀습니다. 왕용도 샹가는 크고 작은 정원 12개에 문 72개를 가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해원방은 1568년에 명나라 때 해남 최초로 과거에 급제한 현지인을 위해서 세운 폐방입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웅장함을 자랑하는 폐방은 태풍이 많은 현지의 환경을 감안해 폐방의 앞뒤에 비스듬한 기둥을 씌웠습니다. 이곳의 문묘는 유관력사와 웅중한 규모로 해남의 최고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해남의 모든 문묘에서 이곳이만 정문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에 3위권이 든 사람만이 문묘의 정문을 통과할 수 있고 정성에만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문묘에서는 해마다 성대한 공자 제사 의식을 치르는데 정성의 문묘 행사는 해남의 모든 문묘 중에서 가장 성대했습니다. 그 때문에 해남 전역의 선비화 관료들이 이 문묘에 모여서 공자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현재 민족용으로 투대받는 송씨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송태 부인묘는 1300여 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오늘날 해남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대하며 규모가 가장 큰 해남의 특색의 민속 행사장입니다. 언제나 맑은 물 찰랑이고 물고기 떼 논이는 남류호는 해남의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입니다. 호수가에는 푸른 숲이 설레고 푸른 하늘과 호수 사이로는 항상 시원한 바람이 오갑니다. 남료호는 또한 품속에 16개의 섬을 안고 있는데 혹은 반달 같은 혹은 골뱅이 같이 크고 작은 보석이 은쟁반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도시의 번잡함이란 전혀 없는 남료호는 해남의 정원으로 불리웁니다. 이 밖에 견동탑은 해남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탑입니다. 1751년 청나라 때 축조된 이 탑은 높이 25m에 달하는 7층의 벽돌탑입니다. 이 탑은 시멘트나 철근, 못, 기둥 하나 사용하지 않고 벽돌과 찹쌀 등 고대의 건자재만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아놓은 기교를 보여줍니다. 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남의 지방극 경극도 정성에서 발현했습니다. 해남 지방극을 이어오는 예술인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해남에는 정성이 없으면 예술단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제포반이라고 하는 정성의 쌈밥은 고기와 야채, 쌀밥을 비벼서 야채 잎에 싸서 먹는 음식입니다. 원초적인 맛을 가진 이 쌈밥은 맛 또한 아주 특이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생의 약속, 조심을 지키다 이 같은 제목으로 아내의 유언을 이어 대량산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장화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초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사천송 량산주 미고현 룡문향 초납촌의 산골짜기를 스쳐 지나가던 어느 날 신홍문 소학교에서는 새학기 개학식이 열렸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200여 명의 이족 어린이들은 국기가 겨양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뒤에는 56살의 장화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화가 이곳 개학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그는 10여 차례나 대량산을 찾았습니다. 레몬골 후코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송도에 도착한 뒤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소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굽이굽이 산길을 따르는 버스를 타고 약 5시간을 가야 초납촌 신홍문 소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홍문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찾는 것은 아내가 생전에 마음에 두었던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대신 만나주기 위해서입니다. 개학식이 끝나자 장화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또 다른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아이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질 무렵 대량산의 산봉우리에는 따뜻한 금빛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던 장화는 다시 뒤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신흥문 소학교라고 쓰인 교문 앞에서 그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화가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은 아내 신흥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장화에게 자신의 사망 보상금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 몇 명을 도와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훗날 나라와 사이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이 사유에 남기는 기호라고 말했습니다. 장화는 흔쾌히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장화와 신홍문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졸업할 당시 장화는 자신에게 대학 졸업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홍문은 주저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둘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결혼 후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신홍문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감염으로 뼈가 심하게 손상됐고 이후 강직성 척추염까지 앓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집과 병원을 오가며 투병하던 그는 결국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도 신홍문은 한 번도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밝고 락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에게 세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치른 뒤에는 반드시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갈 것, 슬픔에 잠기지 말 것, 자신의 사망 보상금은 모두 아이들의 교육에 돕는 데 사용할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평생 모은 저축금은 남편의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것이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아내의 장례를 마친 장화는 곧바로 공익단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 달 뒤 사천성의 한 재단을 선택했고 15만 원이 조금 넘는 사망 보상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 2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송금 목적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보상금이며 아내의 뜻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월급에서도 일부를 보태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장화와 신웅문이 함께 후원한 55명 아이들이 다니는 학급은 신웅문반으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2021년 5월 장화는 처음으로 대량산을 찾았습니다. 재단 직원들과 함께 아이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면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55명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화는 초납촌의 한 소학교에도 들렸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일부 아이들이 야외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의 손에는 동상까지 나 있었습니다. 후코트로 돌아온 뒤에도 그 모습이 장화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유의 빨갛게 한 아이들의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얼렁거렸고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의 마음을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짓자. 학교 이름은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장화가 떠올린 것은 아내가 생전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당부했던 두 사람의 저축금 95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약속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자. 가난했던 시절에는 아내가 자신과 함께 고생을 견뎌냈습니다.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오히려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장마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것은 20여 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아내는 한 번도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고작 만 9살이었습니다. 장화는 다른 사람을 돕는 동시에 아내의 이름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두 사람의 마지막 저축금까지 내놓았습니다. 신웅문 소학교의 교학종합청사는 2021년 6월 착공해 그의 10월 완공됐습니다. 장화는 학교 현판식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과 깨끗한 눈빛을 바라보며 장화는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값지게 쓴 돈은 없었다. 그 뒤로 장화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청산에서 대량산으로 향했습니다. 학교를 찾아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장화에게 다가와 두 손을 높이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 아저씨, 제 손에 동상이 없어졌어요. 장화는 아이의 허리를 굽혀 작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간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 장화가 후원하기 시작한 55명의 아이들 가운데 올해 9명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소학교 개학식에 참석한 뒤 장화는 또다시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된 학생 6명의 입학 수속을 도왔습니다. 기숙사에 올라갈 때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자신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5층 침대의 이불을 펴주고 침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침대판에 튀어나온 못을 발견하자 작은 망치를 가져와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옷장에 자물쇠가 없는 것을 보고는 옷이 눅눅해지면 꺼내서 햇볕에 말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을 챙기는 아버지와도 같았습니다. 반장 직현 후보도 올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장화와 만나기로 약속한 직현 후보를 위해 장화는 일찍부터 식당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장화는 계단을 성큼 내려가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건강을 잘 챙길 거야. 너희를 5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50년 동안 보고 싶어. 너희들 모두 내 아이들이야. 너희가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것이 장화와 아이들이 새롭게 맞은 약속입니다. 대량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장화는 아내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신옥문 소학교는 처음 2개 학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0개 학급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원도 2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웃음과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장화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아내가 내가 저축금을 다 써버렸다고 나를 나무라지 않을까? 그런 아내가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조금은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마음 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장화는 처음에는 5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학교까지 쉬우면 아이의 유언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옥문 소학교와 그곳의 아이들은 어느새 그의 남은 인생에서 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으로 됐습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대량산의 아름다운 꽃처럼 거센 바람과 비에도 굴하지 않고 한 줄기 빛만 있어도 그 빛을 받아 밝게 피어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가든 신옥문 소학교를 잊지 않겠다고, 자신들에게 장화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0: 않겠다고 말합니다. 장화는 자신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성 좋은 사람이라는 영예를 받았을 때조차 자신은 그 칭호를 받을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내 신옥문이야말로 그 이름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화는 두 사람이 평생 모은 모든 저축금을 아이들에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받은 따뜻한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남긴 손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계속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장화와 아내 신농문이 함께 품었던 마지막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한 생의 약속 조심을 지키다 이 같은 제목으로 아내의 유언을 이어 대량산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장화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심수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심수 시민센터 옆에는 7000년 인류개발사, 1700년 도시사, 40여 년 개혁개방사를 한 몸에 지닌 거대한 역사책과도 같은 건물 심수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1년에 설립된 이 국가 1급 박물관은 4개의 관, 22만 8천여 점의 수상품으로 심수가 령남어촌에서 국제대도시로 거듭난 역사를 파헤치는 창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자 독특한 사명을 짊어진 4개의 관은 도시에 분산된 문화좌표들입니다. 동심로관은 심수 개혁개방 10대 역사 건물로 2020년 개소를 거친 후 새 삶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900평방미터의 전시청에서 도자기 전은 300점 문물로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는 도자기 문명을 꿰놓았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동기전은 303점의 례악기, 동경, 화폐 등 문물로 상주 시기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는 공예 변화와 사회 사상 변화를 전시했습니다. 침대 특별 전시는 202점의 라한 침대와 침대 부품, 광동어 영화 서상기 투영을 결부해 고대인들의 생활미학을 전시했습니다. 금전로관은 심수의 도시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층의 고대전시청은 500여 점 출토 문물로 선민족적, 해양경제, 해방중진 등 역사의 맥락을 짚으며 심수 800년 광부사와 300년 객가이민사의 두터움을 보여줬습니다. 근대전시청은 300여 점의 전시품으로 구룡해전, 잠주전 봉기 등 관근사건에 립각해 백년투쟁과 사회전형의 장엄한 역사를 복원했습니다. 3층의 3,200평방미터의 개혁개방사 전시청은 정품이 따로 없습니다. 2,000여 점의 실물과 1,200여 장의 사진에는 4구공업구의 계산포 모델도 있고 조기 특구건설자들의 자급증도 있는데 이 같은 역사의 흔적으로 과감히 앞장서는 시대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관내에는 또 배림 선생이 기증한 159점의 야생동물 표본이 있는데 북극곰에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이르는 전세계를 넘나드는 자연 풍경을 그렸습니다. 심수 개혁개방 전담관과 동강 유격대 지휘부 유적지는 각기 도시의 정신 좌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주강 조수 전시는 3,234개 전시 콘으로 광동 개혁개방 40년의 결책 돌파와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해당 전시는 당대 역사진들의 선례를 열었고 전국상을 수상했었습니다. 후자는 민국 홍안 주점의 유적지로서 백여 폭의 사진과 문물들로 엽정 장군이 이곳에서 항일 무장을 세운 휘황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동한시기 구구단 명문 도자기 벽돌은 심수박물관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1981년 남두 고익대 묘지에서 출토한 이 도자기 벽돌은 을기설기 새긴 40개 숫자가 있는데 이 문물은 중국 구구단 역사를 200년 앞당겨 서방의 인식을 타파했습니다. 대중문화 공간으로서의 심수박물관은 봉사도 아주 친화적입니다. 2014년 3대관은 예약제를 취소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저녁 8시까지 개방하며 녹색 통로와 다은어 가이드 등으로 각이한 관중 군체의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2천여 명 자원봉사자와 전문 해설원과 QR코드 가이드는 문물의 이야기를 더 생동하게 전하고 있고 해마다 평균 20회씩 열리는 림시 전시와 수백 차례 강좌 행사는 박물관을 영원히 막을 내리지 않는 문화의 강당으로 변신시켰습니다. 동안시기 도자기 벽돌의 구구단에서 특구의 개혁 서류까지 영남 민속을 보여주는 침대 문양에서 전세계 자연의 생물까지 심수박물관은 다양한 시각으로 이 젊은 도시는 7천년 끊기지 않은 문명을 이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심수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리백.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시대의 공기를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깨워냈던 조선족 가수 김혜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심은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노래로 먼저 말을 걸어오던 가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 없는 순수함과 소녀와도 같은 맑음 그리고 어딘가 쓸쓸한 여운이 함께 담겨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1999년 그녀의 첫 번째 갠 앨범과 함께 세상에 나온 노래 귀를 깨워라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가요계에는 보기 드물게 밝고 경쾌하면서도 세련된 사운드 그리고 김혜심 특유의 청량한 음색이 어우러지며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노래는 기교로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 상쾌한 리듬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듣는 이의 감각을 하나씩 깨워냈고 그 신선함은 곧바로 대중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결국 김혜심은 이 한 곡으로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고 이듬해인 2000년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설맞이 종합무대에 오르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네, 아래 이 노래 함께 갑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2000년에 발표된 김혜심의 또 다른 대표곡 그렇게 당당하게입니다. 이 노래는 김혜심 음악 생애의 또 하나의 좋은 한점이 됩니다. 이 곡은 인기 드라마 모두 천사가 만든 화의 주제가로 사용돼서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전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오래도록 사랑받은 이유는 단지 드라마의 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 앞에서 흔들리면서도 자존심과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한 사람의 내면을 섬세하게 담아냈고 김혜심의 절규된 감정 표현은 이 이야기를 더욱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담하게 이어지는 멜로디 속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당당함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은 당시 많은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한 시대의 촉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천과 기초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하여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취업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선 전략을 시행하고 사회 보장망을 잘 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을 양곡 수확이 50%를 돌파하고 가을과 겨울철 파종이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체계의 원천이고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고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첫 해에 우리나라는 더 큰 추진력과 더 실무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있고 연구의 원천과 기초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한 많은 성과들이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에서 막 완공된 강류 중이온 가속기 대형 과학장치가 가동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연구팀은 새로운 핵종인 하프늄 153을 성공적으로 식별해 인류가 알고 있는 원자핵의 판도를 넓혔습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가속적으로 돌파 중에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과학기술 경쟁은 기초 단계와 최첨단 분야에 한층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여 습근평 총서기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통찰하면서 기초연구는 연구에서 응용, 나아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사슬의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과학기술 산업의 탑을 높이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전국 과학기술 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강력한 기초 연구와 원천적 혁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을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요소 중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2026년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 참석한 후 구체적인 배치를 함으로써 국가의 절박한 수요와 장원한 수요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의 주력 방향과 중점 분야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원천적 혁신과 관건 핵심 기술

기술 공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초연구의 전략적, 전망적, 체계적 배치 과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의 체계적 협력 부족, 전반적인 효율성 저하, 고급 인재 부족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기초연구 지원 보장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 부문은 계획 접목, 정책 협동, 평가 연동을 강화하여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적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과제 총괄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중대 과업 부문과 지방의 조정 기재를 구축 보완하며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협동적 공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선도 기업이 주도하여 과학적 문제를 정리하고 혁신 주체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자연과학기금 장강 삼각주 기초연구연합기금 중대특별과제가 올해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과제는 장강 삼각주 지역의 중대전략 수요를 대상으로 응용지향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세계성 한계 직할시의 통일출자, 공동과제 설정, 공동관리, 통일과제 공동답변, 협동기제를 모색하게 됩니다. 중국과학원은 과학결합의 미시측정, 인공합성세포 등 최첨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세 역량을 조직해 체계화, 제도화한 과학기술 공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 기초연구는 과학의 최전선인 4대 분야로 돌진하면서 끊임없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거시적인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중국 천안연구팀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중성 수소 샘플 저장소를 구축했고 국제 최초로 진화 단계에 있는 펄서 3체계 시스템을 발표하여 우주 구조와 항성 진화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극한의 미시적 분야로 심입하기 위해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힘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물질 형태인 글루벌의 존재를 공동으로 입증하면서 근 반세기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물리학의 수수께끼를 밝혀냈습니다. 극한 조건으로 매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35.6 테슬라 전 초전도 강자기장 사용자 자석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자기 공명 영상 등 첨단 의료 장비 개발에 핵심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극한의 종합적 융합 분야에 힘쓰기 위해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화학, 생물학, 재료학을 융합시켜 최초로 인공세포의 형태와 기능의 비대칭적 분류를 실현하면서 생물 제조 분야에서 새 방향을 개척했습니다. 기초 연구가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면서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중요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광전기 화학, 재료과학, 제조리론 등 기초 연구의 장기적인 노력은 우리나라가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태양광 발전, 고속철도 등 신흥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는 데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농작물이 이른바 정오 졸음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의 분자 기제를 밝혀냄으로써 식량 생산 증산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정보 초소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구조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선도적인 기초 지탱을 제공하였고 실시간 순환의 새 원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첨단 압축 공기 저장 기술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전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칩과 통신에서부터 식량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략적 돌파구의 토대는 모두 기초연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의 0에서 1까지는
생산 라인에 1에서 N을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과학 강국을 건설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조준해 기초 연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원천적 혁신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청소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과감히 사명을 짊어지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다그쳐 실현하는 새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0월 10일 15차 5개년 시작과 출발 개별 주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가 취업과 사회보장의 고품질 발전 추진과 관련한 상황을 기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도시 신규 취업자는 1,052만 명으로 연간 목표의 87.7%를 달성했고 전 8개월 도시 조사 실험률 평균은 5.2%로 취업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나라는 취업 우선 전략을 시행하여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대학 졸업생 등 청년 취업 지원 계획, 영활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들의 취업 질 향상 계획 시행이 포함됩니다. 취업 촉진 5대 행동을 전개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제도와 기재를 정돈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10억 7,900만 명, 2억 5,100만 명, 3억 2,700만 명에 달했고 3대 사회보험기금의 누적 잔액은 1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영활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 연금보험 가입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업연금 적용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인연금 제도 시행을 착실히 추진하며 사회보장 관계 이전과 연계 정책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회보장 보상 항목의 전국 통합 처리와 사회보장 카드의 일괄 사용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보장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가 10월 10일 여러 선행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굳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3, 4분기 각종 소비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증가폭은 2, 4분기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9월 오프라인 결제 금액은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연 3개월째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오프라인 실물 소비 회복의 탄성이 부단히 증강되었습니다. 대외 무역의 탄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 4분기 전국 주요 항구의 화물선 출항 적재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해 2, 4분기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우세가 지속적으로 발휘되면서 대외 무역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투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9월달 연산력, 데이터 등 신형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낙찰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고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의 자본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한 배 이상 늘어났으며 신기반시설과 신산업 투자가 다그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로 절기가 지나 전국의 가을 거지가 절정에 들어갔습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정 조정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을 양곡 수확이 절반을 넘겼으며 가을과 겨울철 파종이 잇따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흥룡강성은 우리나라의 주요 콩 생산지입니다. 흥룡강성 부관시의 10만 여무 콩은 이미 집중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이곳에서는 내건성 조숙 다수확 품종인 흑과 7일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콩의 증산 잠재력을 발굴하는 한편 포장 조건에 따라 농기계를 배치함으로써 포장 손실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길림성 유수에서는 90만 무의 벼가 수확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이 지역에서는 벼 기계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계 수확 비중이 90%에 달했습니다. 현재 관중평원에 옥수수 천만 무가 넘는 면적도 대규모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섬서성 위남의 화산 농장에서는 10만 무의 옥수수를 밤새 서둘러 수확하고 있습니다. 유압 전환 쟁기가 수확기를 바로 뒤따라 수확한 뒤 곧바로 토양을 정리하면서 볕짚은 모두 환원됩니다. 며칠간 하남의 가을 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겨울 미래 가을 파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양 봉구현에서는 현지에서 스마트 농업 봉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을 파종에 필요한 농자재를 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19개 향진에 13,000여 농가에 보급되어 농가의 비료 등 재배 비용 210만 원 이상을 절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농촌부는 6개 작업반과 과학기술 소분대를 파견해 가을 거지와 가을 파종의 중점 12개 성을 방문하여 3초 농업 생산 중점 업무의 추진과 리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정밀 토지 정비와 월동전에 농토관리 등 핵심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하여 가을 거지와 가을 파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최신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 전국 봉사 소비가 왕성했고 관련 업종의 일평균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광 소비 시장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관광과 오락 봉사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교행사 봉사와 놀이공원 봉사의 증가세가 비교적 빨랐습니다. 관광 소비의 견인 아래 다원화된 숙박 수요가 방출되어 경제형 체인 호텔과 민박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와 12.8%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가족 회식, 결혼 피로연 등 행사가 외식 소비를 왕성하게 만들어 외식 봉사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그중 특색 먹거리 거리와 야시장에 활기가 넘쳐 패스트푸드 봉사에 비교적 빠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소비가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장면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여 문화예술 봉사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습니다. 그중 문예창작과 공연봉사, 대중문화체육활동봉사는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각지에서 스포츠 대회가 활발히 개최되어 체육봉사 판매 수입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비재 신구교체 보조금 일부 자금이 연휴 전에 집행되고 디지털 신제품이 집중 출시되며 가전교체 수요가 연휴에 집중 방출된 등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영상기기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휴대폰, 스마트 밴드 등 통신기기 판매가 뜨거워 증가폭이 한 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기자가 국가림업 조원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조류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서식지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철새 개체군 수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현재 철새의 남하가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년 새길의 중요한 경유지인 호남성 람산현에서는 매일 저녁 8시 30분경 현지 광장의 조명과 주변 건물 경관 조명을 정시에 끄는 방식으로 빛 공해를 줄여 야간 이동하는 철새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하북성 창주시 남대항의 빈해 습지부터 파양호 습지까지 대량의 희귀 물새들이 잇따라 도착해 머물며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순찰 강도를 높이고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지능형 관측 체계를 구축해 통과하는 철새의 개체군 유형, 이동 속도 등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정밀하게 통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조류 1,505종이 있습니다. 그중 철새 습성을 가진 조류가 800여종입니다. 전 세계 9개 철새 이동 경로 중 4개가 우리나라를 경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821곳의 핵심 서식지를 선별해 보호와 보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했고 철새 보호 관측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월동 물새 관측 총량은 632만 4천 마리에 달해 개체군 수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중 81.8%의 물새가 자연 보호지 내에서 서식하며 월동합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0월 10일 새 로정에서의 분투자 종료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검찰 분야의 대표 5명이 검찰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법률 감독 기관의 직책을 잘 수행하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범죄를 단속하고 사회 안녕을 수호하며 미성년자 권익을 수호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검찰 일원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법률 감독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며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과 업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5회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에 출전할 중국 대표단이 10월 10일 북경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대표단 총 인원이 500명인 가운데 선수는 312명으로 25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왔고 평균 연령은 28.8세입니다. 이들은 17개 종목, 335개 세부 종목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제5회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중 선수 규모가 가장 큰 대회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몽골국이 전동화 전환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신에너지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몽골국의 국내 석유 공급이 지속적으로 긴축되면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한층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몽골국은 신에너지차 보급과 충전망 구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산 신에너지차는 높은 가성비와 실용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선택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어 현지 친환경 이동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몽골국은 전동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신에너지차의 보급과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망라시켰습니다. 몽골국은 향후 2년 동안 수도 울란바타르와 전국의 전기차 친환경 역참 충전소 약 500곳을 구축함으로써 수도를 중심으로 지방까지 확산되는 충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란바타르에는 차량 15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대형 시범 친환경 역참이 구축됐고 야간 할인 전기 요금을 함께 제공해 에너지 보충 경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신에너지 자동차가 몽골국의 추운 겨울 기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 부족 국면이 심화되고 전통 내연기관차의 유지 운행 비용이 급등했으며 중국의 신에너지차에 대한 인지도까지 높아지면서 많은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산 신에너지차 구매와 사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트겐 바야르는 울란바타르시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를 체험한 차주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2024년에 중국산 신에너지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2년이 넘는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중국산 에너지차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트겐 바야르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울란바타르에서 100% 충전하는데 $5.6만 필요하다면서 주행거리는 일상 통근에 있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에너지차는 승차감과 주행 편의성이 더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오트겐 바야르와 같은 현지 차주들은 중국 신에너지차의 장점을 직접 체감한 뒤 주변의 친척과 지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면 중국 신에너지차를 구매해 친환경 이동을 경험하는 것은 울란바타르 시민들의 새로운 선택으로 됐습니다. 울란바타르의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점에는 상담, 차량 예약 또는 차량 인도를 위해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 판매 직원에 따르면 최근 매장 판매량이 크게 상승하고 시장의 열기도 계속 높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와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몽골국의 신에너지 산업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로카본 엔진과학기술그룹 유관회사 부총재 정동동은 기업은 현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상용화와 보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몽골국의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과 기초시설 노화 등 문제가 있어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국은 현재 석유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은 석유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경로로 됐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는 높은 가성비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몽골 시장을 점차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란바타르의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에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신에너지 자동차는 현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동시에 몽골국의 전동화 전환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몽골국이 전동화 전환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신에너지 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채권 시장의 관심사가 된 프랑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국제 관심사로 떠오른 브라질 대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0: 오늘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고중국에서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중국의 창건과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은 현대화의 실현에 근본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기반을 다져놓았다. 신중국 창건 초기 우리나라 공업화 수준이 뒤떨어진 상황을 하루빨리 개변하기 위해 우리 당은 우리나라를 현대적인 농업과 현대적인 공업, 현대적인 국방,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갖춘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여러 차례의 오개년 계획의 실시를 거쳐 우리나라는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공업체계와 국민경제체계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룩한 독창적인 리론 성과와 커다란 업적은 현대화 건설의 소중한 경험과 리론적 준비,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우리 당은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을 경제건설회로 옮기고 개혁개방을 실시할 때 대한 역사적 결책을 내림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정을 시작했다. 어떻게 시대를 따라잡고 현대화를 다그쳐 실현할 것인가는 문제에서 처음부터 명석한 도늘을 유지한 우리 당은 일부 개발 도상국처럼 소방 국가의 뒤에서 맹목적으로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해 자체 현대화기를 걸을 것을 강조했다. 우리 당은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과 제도 혁신, 문화 혁신 및 기타 분야의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실행해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경제 총량이 세계 제2위에 올라서는 역사적 돌파를 실현하고 인민이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던 대로부터 총체적 초유사회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초유사회로 매진하는 역사적 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체제적 담보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요건을 마련해 주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 당은 이미 거둔 성과를 토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현대화 건설 과정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리론과 실천 차원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돌파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다. 우리 당은 인식을 부단히 심화하여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내포와 본질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심화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다. 우리 당은 전략을 부단히 보완해 5.21체의 총체적 배치와 네 가지 정면의 전략적 배치를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 인재강국전략, 향촌지능전략 등 일련의 중대한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튼튼한 전략적 버팀목을 마련했다. 우리 당은 실천을 부단히 풍부히 하는 가운데 일련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을 내놓고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여 일련의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이겨냈다. 특히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에 더욱 완비된 제도적 담보와 더욱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욱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식 현대화는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장기간의 모색과 실천을 통해 이룩한 중대한 성과로서 이 길은 통하는 길이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당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실현한 데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 분토 목표를 달성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용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다. 당의 용도는 중국 인민이 근대 이래 역사와 운명을 돌려세우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모색해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국 공산당이 용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성격을 결정한 것으로서 총괄성과 근본성을 띈다. 습금형 종속이는 당의 용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 방향, 존도와 운명, 최종 성패에 직접 관계된다라고 지적했다. 당의 용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 성격을 결정한다. 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 신앙과 신념, 정책과 주장은 중국식 현대화가 기타 다른 현대화가 아닌 사회주의 현대화임을 결정했다. 우리 당은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 리론, 제도, 문화를 견제하고 발전시켜 중국식 현대화가 올바른 궤도에서 순조롭게 추진하도록 확보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과학적인 사상 지침과 튼튼한 제도적 담보, 강대한 정신적 힘을 제공했다. 당의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만 중국식 현대화는 밝은 전망을 가지고 번영, 흥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향의 편차가 생기고 용혼을 잃게 되며 지어는 파멸적인 오유를 범하게 된다. 당의 용도는 중국식 현대화가 본토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확보해준다. 우리 당은 시종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원대한 리상과 단계적 목표를 통일시켜 일단 목표가 확정되면 청산의 바위 틈에 뿌리 내린 대나무 같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대를 이어 어렵고도 꾸준하게 분투함으로써 종당 간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사욕을 채우며 정책 변동이 심하고 조룡 모계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극복했다.
1: 지금까지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채권시장의 관심사가 된 프랑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일부 주요 경제체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크게 상승하면서 유럽 채권시장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상황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장중 한때 5%에 육박하면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용자 원가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 유럽 채무위기에 빠졌던 국가의 현재 수준을 웃돌면서 프랑스는 유로존의 주권 채무 위험 부담을 관찰하는 중요한 대상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용자 원가 상승에는 구조적 문제가 겹칩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 용자 수요의 증가, 통화 정책의 긴축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프랑스 정부의 대출 원가의 올 상승폭이 유럽의 다수 주요 경제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연초 후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누계로 1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에스파냐는 84포인트, 독일은 7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인 트리뷴은 유럽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압력을 받는 가운데 프랑스의 고채무, 고적자, 저성장 등 자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외부 충격을 증폭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우선 프랑스의 높은 재정 적자와 공공부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내 생산 총액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26년에 119.3%, 2027년에 121.7%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무율이 계속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공공재정 적자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2025년 국민 생산 총액의 5.1%를 점하는 공공재정 적자를 2026년에는 5.4%까지 끌어올려 기존에 설정한 5% 목표치를 웃돌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2027년 중장기 채권을 3,400억 유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 증가한 적자를 위해 용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금리 시기에 발행하고 현재 육속 만기한 채무를 위해 재용자해야 합니다. 고리를 환경하에서 이는 재정 압력으로 더욱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용자 원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배경하에서 프랑스의 재무 위험 부담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정돈 전망은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정비는 현재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조정 강도가 너무 높으면 이미 부진한 경제 성장 전망을 더 저해할 수 있고 강도가 부족하면 재정 적자와 공공 채무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최근 경제 함정이 긴축성을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가 직면한 국면을 표현했습니다. 한면으로 재공업화와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 재정 공간을 끊임없이 침식하는 공공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10월 1일 발표한 2027년 재정 예산 초안이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산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540억 유로의 재정 정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연금과 의료, 공공부문 지출, 그리고 기업 세금 우대 등 분야를 통해
공공재정적자가 국민생산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을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재정정비 조치의 규모보다 예산 초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회가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2027년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의회 심의에 들어가면 여전히 큰 정치적 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프랑스 재정정비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10월 2일 정치구도의 파편화와 대선 임박 등 영향으로 프랑스가 2027년 재정예산에 대해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분열된 의회에서 재정정비를 추진하는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관심사로도 오른 브라질 대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국제 여론이 브라질 대선을 깊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브라질 국내외 정세의 특수한 배경은 브라질 대선이 깊은 관심을 받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후보들이 비슷한 경쟁력을 보이면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 13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네 번째 대통령 임기를 노리는 현직 대통령이자 좌파 지도자인 룰라와 보우 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우익 후보인 플라비오 보우 소나루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기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 기술적 동률 국면이 나타나 선거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법률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이 10월 25일 2차 각축에 들어갑니다. 여론은 룰라와 플라비오가 2라운드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1차 투표의 탈락자를 지지하던 유권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룰라와 플라비오는 외교 정책에서 고도로 대립하고 있기에 선거 결과는 브라질의 미래 외교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좌익 대표주자인 룰라는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글로벌화를 포용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일체화 진척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고 국제기구에서 브라질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우익을 대표하는 플라비오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통합에 소극적이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며 많은 중요한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따르는 그의 아버지 보우 소나루 집권 기간의 대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교육발전연구학원 교수 크리스 산일은 기후변화, 글로벌 남방발전, 지역일체화와 국제기구 개혁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의제에 대해 두 후보자의 의견 상의가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향후 국제 무대에서의 브라질의 입장을 결정하고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이번 선거 결과는 라틴 아메리카의 미래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국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이른바 도노주의를 추진하면서 중남미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남미 국가 내부의 우익 진미 세력을 대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중남미 국가의 우익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좌익을 끌어내렸습니다. 첫 임기 때 트럼프는 보우 소나루와 가까운 사이였다면 룰라는 중동 정세, 달러 지위 등 문제에서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대립했습니다. 트럼프는 보우 소나루에 대한 재판 중단, 브라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압박을 룰라 정부에 가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룰라 경선팀은 트럼프 정부가 플라비오를 지지하고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어 미국 국무성 고위관은 두 명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브라질 대선이 봉착한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플라비오는 브라질을 트럼프에 가까운 동맹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플라비오가 당선되면 라틴 아메리카 대국인 브라질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라틴 아메리카의 우익 추세가 가열층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 대선이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표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의 최대 경제국이고 다양한 농산물과 광물의 주요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에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네, 모기에게 물리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파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충분한 양의 활성 바이러스, 혈액 속에 들어가는 경로, 그리고 충분한 생존 시간입니다. 네, 모기가 흡혈할 때 바이러스는 모기의 침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즉 모기가 다음 사람을 물 때 네, 이전 숙주의 피를 주사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모기 체내에서 복제어 번식을 완성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양이 살아서 있는 바이러스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네, 설령 모기가 방금 에이즈 환자의 피를 빨고 즉시 다른 사람을 물었다 해도 그 주둥에 남은 혈액 속의 바이러스 수는 네, 감염에 필요한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조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오락체육대회 및 제8회 농민문화개설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문화 코너에서는 천금매골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플러스 코너에서는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드라마의 대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장백산천가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운행이 원활하며 보장이 강력하고 청렴하고 효율적인 행정집법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여 집법집행력과 공신력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처벌 등 분야의 행정재량권 기준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재량권 기준 제정과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칙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행정집법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재량권 기준은 구체적인 집법 척도와 기준입니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본 지역, 본 부문의 행정관리 실제와 결부하여 재량에 관련된 부동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법률, 법규, 규칙 중에 원칙적인 교정이나 일정한 신축성이 있는 집법 권한, 재량 범위 등 내용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여 특정된 형식으로 사회에 공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법제 통일을 견지해야 하는 바 재량권 기준의 설정은 법률, 법규, 규칙과 관련된 행정집법 사항, 조건, 절차, 종류, 범위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행정상대자와 리해 관계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합니다. 공평성과 합리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행정집권의 종류 및 행정집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상, 법률적 요구와 본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실히 필요하고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의 공소량속과 대중의 합리적인 기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시종, 고효율적이고 원활해야 하는 바 행정재량권의 라명을 피면하고 집법 행위가 인민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적인 집법 행위로 이를 무마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영 주체와 인민 대중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층의 집법은 행정 집법의 마지막 1km로서 수많은 인민 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연간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 개혁이 깊이 있게 추진돼 많은 지방에서 향진의 집법권을 부여하고 집법 역량을 기층에 두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법사항이 기층에서 실행되기 어렵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현급, 향급 집법협력 기재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층의 종합집법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집법의 기본 권리와 책임 목록, 권리와 책임 협력 목록을 제정하고 기층 관리에서 절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접수 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을 안정적으로 기층에 이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층에서 접수 불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은 상급 주관 부문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종합행정집법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하는 바 향진과 현급 기능 부문의 행정집법 통일 조달 기재와 협력협조 기재를 완비하고 보완하여 사업에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은 법률이 규정한 두 가지 중요한 징계 방식입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는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기관이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둘째, 형사사법기관이 립건 수사하여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거나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나 행정처벌을 주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쌍방향 연결에 존재하는 문제는 주로 사건이 있어도 이송하지 않거나 이송하기 어려우며 벌금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하려면 법률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간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하며 상응한 제도와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건 이송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집법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의 정보 공유, 사건 상황 통보, 사건 이송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 협력을 형성하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법적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체제와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은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집법 사업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내부 감독으로서 당과 국가 감독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행정집법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당정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행정집법 감독 사업 체제를 완비하고 현급 이상 정부는 법에 따라 소속 부문, 파출기구, 하급 정부의 행정집법 업무를 감독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사업 기재를 합리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바 정부의 행정집법 감독기구로서의 사법행정부문은 본급 정부를 대표하여 행정집법 감독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정부 부문은 본급 정부 사법행정부문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주관업종의 행정집법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 감독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협력 기재를 구축해야 하는 바 행정집법 감독이 기타 각종 감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협조하도록 추진하고 정보소통, 단서이동, 결과 공유 등 관련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제의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제의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 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관리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여 정부의 운영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부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켜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1: 9月28日, 龙井市 삼합진 第一届 群众 취회 운동회 제8회 농민 문화 기 활동.
0: 9월 28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가 삼합 문화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삼합 변경 파출소 경찰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할군의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 민주 단계 력량 회조了 신시대 변경 경민 이자친의 和美화卷.
2: 本次活动以离乡荣运金秋颂盛世边关十六红为主题，立足三河镇边境特色，朝鲜族民俗特色，汇聚文艺展演，趣味竞技。
0: 연변 변경 관리지대 삼합 변경 파출소 서건희 지도원은 이번 행사는 배향기와 송이향기로 가을을 참여하고 성세 변방에서 성류 알처럼 융합의 정을 꽃 피우자를 주제로 삼아 삼합진의 변방 특색과 조선족 민속 특색을 토대로 문예 공연, 오락 경기, 농특산물 전시 판매,

0: 민속 추군, 문화 선전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고 말했습니다.
1: 各村社群众志愿者助阵单位干部齐聚广场，共享金秋盛会，共叙邻里乡情。
0: 행사 현장에는 채색 깃발이 나부끼고 분위기가 뜨거웠으며 여러 마을 주민, 자원봉사자, 진소속 단위 간부들이 광장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인 안전보장 근무와 달리 이번 행사에서 삼합변경파출소 경찰관들은 군중 속에 적극적으로 융합되고 경기선수, 이웃, 선전운으로 변신하여 오락체육대회를 즐겼습니다. 줄다리기, 눈 가리고 금호박 찾기, 개 이사시키기, 오락개주 등 협동 종목에서 경찰들은 마을 주민, 청년자원봉사자, 기층 간부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경기장에서 참가자들은 내편내편 없이 힘을 합쳐 소리 높이 응원했고 웃음소리가 끊기질 않았습니다. 오락 경쟁의 도전에 맞서 경찰과 대중들은 서로 돕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볍고 즐거운 경기 속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정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경찰관들은 주변 대중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군중의 목소리를 듣고 일상생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행사 분위기에 맞춰 알기 쉬운 말로 현장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민족 단결 정책, 변방 안전 지식, 일상 사기 예방 상식을 보급하여 법치 선전과 따뜻한 봉사를 오락 행사에 녹여내 정책 지식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고 따뜻한 봉사가 대중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구역, 민속 체크인 구역에서 경찰들은 상인들의 가판대를 돌보고 주민들이 질서있게 관람하고 체크인하도록 안내하며 화목하고 활기차며 질서있는 행사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2: 이번에 운동대회는 아주 열렬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경찰 동지들이 우리와 같이 와서 비싸이도 하고 놉니다. 그리고 변방에 대한 지식도 선전하고 우리 로백선과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운동대회하고 유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은 아주 의미 있습니다. 민경들이 다음은 포토를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유시도 놀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평소시 할 이야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풀어준대. 그래 모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한마음 돼서 우리 민경도 같이 이번에 이 명절을 잘 지킨 새에
0: 이번 가을 문화기술 행사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성대한 잔치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을 심화하고 경찰과 현지 주민들 간의 정을 깊게 하는 생생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삼합변경파출소는 기초관리에 힘쓰고 경민공동건설, 이웃 함께 즐기기 계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진심으로 민심을 얻고 실천으로 평안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을 힘써 피우고 변경 관할 구역의 장기적 안정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힘을 기여해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랑 우리말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향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청금매골입니다. 일천천, 쇠금, 살매, 뼈골로 구성된 청금매골은 청금으로 말의 뼈를 사다라는 뜻으로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전국시대 제, 초, 진, 연, 한, 조, 유의 일곱 제후국을 전국치룡이라고 불렀는데 그중 연나라는 약소국으로 늘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312년 연나라 소왕은 즉위하고 난 후 부국 강병을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소왕이 모사 과괴를 불러물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연나라의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오 천하의 재주가 뛰어난 이들을 모두 연나라에 불러 재능을 펼치게 하고 싶은데 자네한테 뾰족한 수가 있다면 말해보게. 소왕의 물음에 과괴는 한동안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소왕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천리마를 무척 좋아하던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금을 걸고 천리마를 구하려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도 천리마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임금은 몹시 상심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충신이 천리마를 구해오겠다며 선뜻 나서자 감격한 임금이 그에게 청금을 주며 천리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신하는 임금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도읍을 출발하여 천리마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천리마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천리마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 신하는 500금을 주고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갖고 돌아와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가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소왕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뼈만 들고 나타나니 임금은 당황했겠지요. 임금은 크게 화를 내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0금을 주고 사온 천리마란 말이냐. 설사 천리마의 뼈라 하더라도 짐의 눈에는 고작 두냥의 값어치뿐이다. 짐이 갖고 싶은 것은 말의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천리마란 말이다. 이에 신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천리마의 뼈는 무용지물이지만 거금을 들여 애써 구해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리마에 대한 전하의 사랑을 천하에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하께서 천리마라면 그 뼈조차 500금을 주고 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이 천리마를 끌고 나타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과연 신하의 말대로 천리마 세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임금께서 진정으로 뛰어난 인재를 구하시려 한다면 먼저 소인과계부터 들이십시오. 소인과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려우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장당컨대 천하의 박학다식한 이들이 천리길을 마다지 않고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소왕은 과계를 위한 궁전을 짓고 그를 스승으로 려우하며 극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괴가 궁궐에서 호사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천하의 인재들이 앞다투어 연나라로 몰려왔습니다. 전국시대 모사로 명망 높은 추영과 극신도 이때 연나라로 왔고 위나라 사신으로 연나라에 잠깐 머물렀던 아기도 소왕의 권고로 연나라에 남았습니다. 연소왕은 아기에게 아경, 상경 다음가는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훗날 아기가 통솔하는 연나라 군대가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연나라는 점차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청금매골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 그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겐 축하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축하의 인사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그저 눈빛으로만 위로를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스럽게 꼭 도움이 되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 그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보여주는 반응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따뜻한 눈빛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 만약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네, 위로는 타인을 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눠주는 감성 서비스인 셈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네,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공감 능력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리오는 다른 이의 고통에도 통증을 너무 잘 느끼다 보니 삶이 피곤해지기가 쉽습니다. 위로의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은 것은 말을 잘하지 못하니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고통을 너무나 공감하기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화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축하의 말도 잘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위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1등으로 전화해 화려한 위로의 말을 전한 후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슬쩍 전후 사정을 꼬치꼬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가 네, 주변이 이상하게 소문이 나버려서 더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늘 내게 조언을 아끼지 않던 사람은 이번에 왜 그랬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한 거야.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봐라면서 충고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그래요 당신 참 잘났습니다 하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에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만큼이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껴져 저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만날 때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친구는 그저 넌 이 일을 이겨내고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의 눈빛을 보냅니다. 네, 이런 따뜻한 위로가 호들갑스러운 걱정이나 뼈아픈 조언보다 마음에 더 힘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려는 이타적인 유전자와 경쟁을 통한 생존을 이끌어가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볼 때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네, 동시에 상대적 우월감을 얻는 심리를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며 이타적 행복감도 채우고 그 친구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상대적 우월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그러진 않겠습니다. 네, 위로할 때 말로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배려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묵묵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위로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 관심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네, 삼국연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곡은 명나라 양신의 림강선 굴굴장강 동세수를 개편한 곡으로 94년판 삼국연의 주제곡이며 중국 영상음악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네, 양홍기의 네, 웅장하고 낮은 남중성은 역사의 긴 세월을 품은 장망함을 차분하게 노래합니다. 서두의 선율은 무겁고 안정적이며 경렬한 전쟁의 함성 대신 시간의 끝에서 군웅들이 패권을 다툼을 돌아봅니다. 이 가사 굴굴장강물은 동으로 흐르고 파도는 영웅들을 스쳐가네라는 왕조의 흥망과 영웅의 부침을 드러냅니다. 이 시비와 성패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강사는 그대로인 채 세월만 흘러갑니다. 네, 곡은 단순한 이야기 서술을 넘어 역사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 사색으로 승화됩니다. 선율은 고풍스럽고 웅장하며 민족 권연악이 장망한 고풍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음악이 울릴 때마다 삼국시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곡은 단순한 드라마 음악이 아닌 역사를 위한 창가이며 웅장한 노래 속에서 영웅의 소명을 잊고 중화문명 특유의 역사 정세를 느끼게 합니다.

예,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패왕별이의 주제곡으로 선율은 구슬프고 애틋하며 가사는 사랑과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예, 리종선과 이미련의 두엣은 한쪽은 낮고 한쪽은 부드러워 애정이 얽힌 감정을 교차시킵니다. 이 곡은 겉으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정자비와 단소루의 반평생 운명의 얽힘을 비춥니다. 극중 우희는 패왕을 끝까지 지키지만 극 밖의 두 사람은 시대 거센 물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휩쓸립니다. 선율은 느리고 슬프며 격렬한 감정 토로 대신 세월이 지나고 쌓인 섭섭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영화의 핵심 내용과 완벽하게 어울리며 사랑, 집착, 아쉬움이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랑의 애가이자 한 세대 사람의 운명에 대한 탄식으로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청중의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움직입니다.

of that steel tomb again. And on my street in July.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신더시 엔딩곡입니다. 네, 이 노래는 영화 신더시의 인간 성우판 엔딩곡으로 엔요 모리코네가 작곡했습니다. 음악은 부드럽고 내면적이며 은은한 섭섭함을 품고 있어 주인공 1900의 순수하고 고독한 영혼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곡은 큰 선율의 변화가 없고 가벼운 기타 선율을 바탕으로 인간의 목소리가 낙기의 읍소리 하듯이 불러서 마치 바다 바람이 갑판을 스치는 듯합니다. 가사는 길을 잃은 소년의 외침을 이야기하며 1900이 평생 배에 머물고 육지로 발을 내딛는 것을 거부한 선택에 대응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육지의 골목들은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미시세계였습니다. 음악은 시적이며 바다, 배, 피아노가 그만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곡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지만 자유와 귀속에 대한 깊은 사색을 품고 있습니다.

네, 이 익숙한 선율은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입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 선율은 간결하고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으며 전쟁을 넘어 깊은 사랑의 정서가 흐릅니다. 네, 이 곡은 격동의 시대에 탄생했고 부드럽고 느린 선율은 영화 속 전쟁 속 사랑과 서로 어울립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가사는 사랑의 굳건함을 노래합니다. 전쟁이 휩쓸린 카사블랑카의 초점에서 이 곡은 빛과 일 사이의 재회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편곡 없이 소박한 선율 자체가 향수의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가의 틀을 넘어 전쟁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의와 개인의 사랑이 서로 당겨지며 음악은 이 아쉬운 사랑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 곡은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천과 기초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하여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취업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선 전략을 시행하고 사회 보장망을 잘 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을 양곡 수확이 50%를 돌파하고 가을과 겨울철 파종이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체계의 원천이고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고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첫 해에 우리나라는 더 큰 추진력과 더 실무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있고 연구의 원천과 기초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한 많은 성과들이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에서 막 완공된 강류 중이온 가속기 대형 과학장치가 가동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연구팀은 새로운 핵종인 하프늄 153을 성공적으로 식별해 인류가 알고 있는 원자핵의 판도를 넓혔습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가속적으로 돌파 중에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과학기술 경쟁은 기초 단계와 최첨단 분야에 한층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여 습근평 총서기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통찰하면서 기초 연구는 연구에서 응용, 나아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연구 개발 사슬의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과학기술 산업의 탑을 높이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전국 과학기술 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강력한 기초 연구와 원천적 혁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을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요소 중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2026년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 참석한 후 구체적인 배치를 함으로써 국가의 절박한 수요와 장원한 수요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의 주력 방향과 중점 분야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원천적 혁신과 관건 핵심 기술 공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초연구의 전략적, 전망적, 체계적 배치 과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의 체계적 협력 부족, 전반적인 효율성 저하, 고급 인재 부족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기초연구 지원 보장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 부문은 계획 접목, 정책 협동, 평가 연동을 강화하여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적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과제 총괄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중대 과업 부문과 지방의 조정 기재를 구축 보완하며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협동적 공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선도 기업이 주도하여 과학적 문제를 정리하고 혁신 주체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자연과학기금 장강 삼각주 기초연구연합기금 중대특별과제가 올해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과제는 장강 삼각주 지역의 중대전략수요를 대상으로 응용지향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세계성 한계 직할시의 통일출자, 공동과제 설정, 공동관리, 통일과제 공동답변, 협동

기제를 모색하게 됩니다. 중국과학원은 화학결합의 미시 측정, 인공합성 세포 등 최첨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세 역량을 조직해 체계화, 제도화한 과학기술 공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 기초연구는 과학의 최전선인 4대 분야로 돌진하면서 끊임없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거시적인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중국 천안연구팀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중성 수소 샘플 저장소를 구축했고 국제 최초로 진화 단계에 있는 펄서 3체계 시스템을 발표하여 우주 구조와 항성 진화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극한의 미시적 분야로 심입하기 위해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힘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물질 형태인 글루벌의 존재를 공동으로 입증하면서 근 반세기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물리학의 수수께끼를 밝혀냈습니다. 극한 조건으로 매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35.6 테슬라 전 초전도 강자기장 사용자 자석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자기 공명 영상 등 첨단 의료 장비 개발에 핵심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극한의 종합적 융합 분야에 힘쓰기 위해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화학, 생물학, 재료학을 융합시켜 최초로 인공세포의 형태와 기능의 비대칭적 분류를 실현하면서 생물 제조 분야에서 새 방향을 개척했습니다. 기초 연구가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면서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중요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광전기 화학, 재료과학, 제조리론 등 기초연구의 장기적인 노력은 우리나라가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태양광 발전, 고속철도 등 신흥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는 데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농작물이 이른바 정오 졸음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의 분자 기제를 밝혀냄으로써 식량 생산 증산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정보 초소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구조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선도적인 기초 지탱을 제공하였고 실시간 순환의 새 원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첨단 압축 공기 저장 기술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전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칩과 통신에서부터 식량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략적 돌파구의 토대는 모두 기초 연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의 0에서 1까지는 생산 라인의 1에서 N을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과학 강국을 건설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조준해 기초 연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원천적 혁신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총서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과감히 사명을 짊어지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다그쳐 실현하는 새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0월 10일 15차 5개년 시작과 출발 개별 주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관계자가 취업과 사회보장의 고품질 발전 추진과 관련한 상황을 기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도시 신규 취업자는 1,052만 명으로 연간 목표의 87.7%를 달성했고 전 8개월 도시 조사 실험률 평균은 5.2%로 취업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나라는 취업 우선 전략을 시행하여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대학 졸업생 등
청년 취업 지원 계획, 영활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들의 취업 질 향상 계획 시행이 포함됩니다. 취업 촉진 5대 행동을 전개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제도와 기재를 정돈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10억 7,900만 명, 2억 5,100만 명, 3억 2,700만 명에 달했고 3대 사회보험기금의 누적 잔액은 1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영활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 연금보험 가입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업연금 적용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인연금 제도 시행을 착실히 추진하며 사회보장 관계 이전과 연계 정책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회보장 보상 항목의 전국 통합 처리와 사회보장카드의 일괄 사용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보장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가 10월 10일 여러 선행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굳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3, 4분기 각종 소비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증가폭은 2, 4분기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9월 오프라인 결제 금액은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연 3개월째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오프라인 실물 소비 회복의 탄성이 부단히 증강되었습니다. 대외 무역의 탄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 4분기 전국 주요 항구의 화물선 출항 적재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해 2, 4분기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우세가 지속적으로 발휘되면서 대외 무역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투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9월달 연산력, 데이터 등 신형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낙찰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고 인공지능, 휴머로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의 자본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한 배 이상 늘어났으며 신기반시설과 신산업 투자가 다그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로 절기가 지나 전국의 가을 거지가 절정에 들어갔습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정 조정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을 양곡 수확이 절반을 넘겼으며 가을과 겨울철 파종이 잇따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흥룡강성은 우리나라의 주요 콩 생산지입니다. 흥룡강성 부관시의 10만 여무 콩은 이미 집중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이곳에서는 내건성 조숙 다수확 품종인 흑과 7일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콩의 증산 잠재력을 발굴하는 한편 포장 조건에 따라 농기계를 배치함으로써 포장 손실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길림성 유수에서는 90만 무의 벼가 수확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이 지역에서는 벼 기계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계 수확 비중이 90%에 달했습니다. 현재 관중평원에 옥수수 천만 무가 넘는 면적도 대규모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섬서성 위남의 화산 농장에서는 10만 무의 옥수수를 밤새 서둘러 수확하고 있습니다. 유압 전환 쟁기가 수확기를 바로 뒤따라 수확한 뒤 곧바로 토양을 정리하면서 볕짚은 모두 환원됩니다. 며칠간 하남의 가을 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겨울 미래 가을 파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양 봉구현에서는 현지에서 스마트 농업 봉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을 파종에 필요한 농자재를 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19개 향진에 13,000여 농가에 보급되어 농가의 비료 등 재배 비용 210만 원 이상을 절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농촌부는 6개 작업반과 과학기술 소분대를 파견해 가을 거지와 가을 파종의 중점 12개 성을 방문하여 3초 농업 생산 중점 업무의 추진과 리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정밀 토지 정비와 월동전에 농토관리 등 핵심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하여 가을 거지와 가을 파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최신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 전국 봉사 소비가 왕성했고 관련 업종의 일평균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광 소비 시장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관광과 오락 봉사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교행사 봉사와 놀이공원 봉사의 증가세가 비교적 빨랐습니다. 관광 소비의 견인 아래 다원화된 숙박 수요가 방출되어 경제형 체인 호텔과 민박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와 12.8%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가족 회식, 결혼 피로연 등 행사가 외식 소비를 왕성하게 만들어 외식 봉사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그중 특색 먹거리 거리와 야시장에 활기가 넘쳐 패스트푸드 봉사에 비교적 빠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소비가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장면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여 문화예술 봉사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습니다. 그중 문예창작과 공연봉사, 대중문화체육활동봉사는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각지에서 스포츠 대회가 활발히 개최되어 체육봉사 판매 수입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비재 신구교체 보조금 일부 자금이 연휴 전에 집행되고 디지털 신제품이 집중 출시되며 가전교체 수요가 연휴에 집중 방출된 등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영상기기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휴대폰, 스마트 밴드 등 통신기기 판매가 뜨거워 증가폭이 1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기자가 국가 림업 초원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조류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서식지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철새 개체군 수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현재 철새의 남하가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년 새 길의 중요한 경유지인 호남성 람산현에서는 매일 저녁 8시 30분경 현지 광장의 조명과 주변 건물 경관 조명을 정시에 끄는 방식으로 빛 공해를 줄여 야간 이동하는 철새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하북성 창주시 남대항의 빈해 습지부터 파양호 습지까지 대량의 희귀 물새들이 잇따라 도착해 머물며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순찰 강도를 높이고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지능형 관측 체계를 구축해 통과하는 철새의 개체군 유형, 이동 속도 등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정밀하게 통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조류 1,505종이 있습니다. 그중 철새 습성을 가진 조류가 800여종입니다. 전 세계 9개 철새 이동 경로 중 4개가 우리나라를 경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821곳의 핵심 서식지를 선별해 보호와 보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했고 철새 보호 관측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월동 물새 관측 총량은
632만 4천 마리에 달해

개체군 수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중 81.8%의 물새가 자연 보호지 내에서 서식하며 월동합니다.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10월 10일 새 로정에서의 분투자 종료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검찰 분야의 대표 5명이 검찰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법률 감독 기관의 직책을 잘 수행하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범죄를 단속하고 사회 안녕을 수호하며 미성년자 권익을 수호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검찰 일원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법률 감독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며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과 업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5회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에 출전할 중국 대표단이 10월 10일 북경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대표단 총 인원이 500명인 가운데 선수는 312명으로 25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왔고 평균 연령은 28.8세입니다. 이들은 17개 종목, 335개 세부 종목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제5회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중 선수 규모가 가장 큰 대회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몽골국이 전동화 전환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신에너지 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몽골국의 국내 석유 공급이 지속적으로 긴축되면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한층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몽골국은 신에너지 차 보급과 충전망 구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산 신에너지 차는 높은 가성비와 실용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선택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어 현지 친환경 이동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몽골국은 전동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신에너지 차의 보급과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망라시켰습니다. 몽골국은 향후 2년 동안 수도 울란바타르와 전국의 전기차 친환경 역참 충전소 약 500곳을 구축함으로써 수도를 중심으로 지방까지 확산되는 충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란바타르에는 차량 15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대형 시범 친환경 역참이 구축됐고 야간 할인 전기 요금을 함께 제공해 에너지 보충 경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신에너지 자동차가 몽골국의 추운 겨울 기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 부족 국면이 심화되고 전통 내연기관차의 유지 운행 비용이 급등했으며 중국의 신에너지차에 대한 인지도까지 높아지면서 많은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산 신에너지차 구매와 사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트겐 바야르는 울란바타르시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를 체험한 차주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2024년에 중국산 신에너지 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2년이 넘는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중국산 에너지 차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트겐 바야르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울란바타르에서 100% 충전하는데 $5.6만 필요하다면서 주행거리는 일상 통근에 있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차는 승차감과 주행 편의성이 더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오트겐 바야르와 같은 현지 차주들은 중국 신에너지 차의 장점을 직접 체감한 뒤 주변의 친척과 지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면 중국 신에너지 차를 구매해 친환경 이동을 경험하는 것은 울란바타르 시민들의 새로운 선택으로 됐습니다. 울란바타르의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점에는 상담, 차량 예약 또는 차량 인도를 위해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 판매 직원에 따르면 최근 매장 판매량이 크게 상승하고 시장의 열기도 계속 높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와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몽골국의 신에너지 산업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로카본 엔진 과학기술그룹 유관회사 부총재 정동동은 기업은 현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상용화와 보급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몽골국의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과 기초시설 노화 등 문제가 있어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국은 현재 석유 공급 부족 문제 직면에 있어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은 석유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경로로 됐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는 높은 가성비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몽골 시장을 점차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란바타르의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에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신에너지 자동차는 현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동시에 몽골국의 전동화 전환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몽골국이 전동화 전환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신에너지 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채권 시장의 관심사가 된 프랑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국제 관심사로 떠오른 브라질 대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0: 오늘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고중국에서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중국의 창건과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은 현대화의 실현에 근본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기반을 다져놓았다. 신중국 창건 초기 우리나라 공업화 수준이 뒤떨어진 상황을 하루빨리 개변하기 위해 우리 당은 우리나라를 현대적인 농업과 현대적인 공업, 현대적인 국방,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갖춘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여러 차례의 오개년 계획의 실시를 거쳐 우리나라는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공업체계와 국민경제체계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룩한 독창적인 리론 성과와 커다란 업적은 현대화 건설의 소중한 경험과 리론적 준비,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우리 당은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을 경제건설회로 옮기고 개혁개방을 실시할 때 대한 역사적 결책을 내림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정을 시작했다. 어떻게 시대를 따라잡고 현대화를 다그쳐 실현할 것인가는 문제에서 처음부터 명석한 도늘을 유지한 우리 당은 일부 개발도상국처럼 소방국가에 뒤에서 맹목적으로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해 자체 현대화 길을 걸을 것을 강조했다. 우리 당은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과 제도 혁신, 문화 혁신 및 기타 분야의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실행해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경제 총량이 세계 제2위에 올라서는 역사적 돌파를 실현하고 인민이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던 대로부터 총체적 초유사회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초유사회로 매진하는 역사적 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체제적 담보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요건을 마련해 주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 당은 이미 거둔 성과를 토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현대화 건설 과정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리론과 실천 차원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돌파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다. 우리 당은 인식을 부단히 심화하여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내포와 본질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심화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다. 우리 당은 전략을 부단히 보완해 5.21체의 총체적 배치와 네 가지 정면의 전략적 배치를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 인재강국전략, 향촌지능전략 등 일련의 중대한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튼튼한 전략적 버팀목을 마련했다. 우리 당은 실천을 부단히 풍부히 하는 가운데 일련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을 내놓고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여 일련의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이겨냈다. 특히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에 더욱 완비된 제도적 담보와 더욱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욱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식 현대화는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장기간의 모색과 실천을 통해 이룩한 중대한 성과로서 이 길은 통하는 길이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당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실현한 데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인 솔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 분토 목표를 달성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세 번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다. 당의 영도는 중국 인민이 근대 이래 역사와 운명을 돌려세우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모색해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성격을 결정한 것으로서 총괄성과 근본성을 띈다. 습금형 정서기는 당의 영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 방향, 존도와 운명, 최종 성패에 직접 관계된다라고 지적했다. 당의 영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 성격을 결정한다. 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 신앙과 신념, 정책과 주장은 중국식 현대화가 기타 다른 현대화가 아닌 사회주의 현대화임을 결정했다. 우리 당은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 리론, 제도, 문화를 견제하고 발전시켜 중국식 현대화가 올바른 궤도에서 순조롭게 추진하도록 확보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과학적인 사상 지침과 튼튼한 제도적 담보, 강대한 정신적 힘을 제공했다. 당의 영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만 중국식 현대화는 밝은 전망을 가지고 번영, 흥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향의 편차가 생기고 영혼을 잃게 되며 지어는 파멸적인 오유를 범하게 된다. 당의 영도는 중국식 현대화가 본토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확보해준다. 우리 당은 시종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원대한 리상과 단계적 목표를 통일시켜 일단 목표가 확정되면 청산의 바위 틈에 뿌리 내린 대나무 같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대를 이어 어렵고도 꾸준하게 분투함으로써 정당 간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사욕을 채우며 정책 변동이 심하고 조룡 모계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극복했다.
1: 지금까지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채권시장의 관심사가 된 프랑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일부 주요 경제체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크게 상승하면서 유럽 채권시장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상황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장중 한때 5%에 육박하면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용자 원가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 유럽 채무 위기에 빠졌던 국가의 현재 수준을 웃돌면서 프랑스는 유로존의 주권 채무 위험 부담을 관찰하는 중요한 대상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용자 원가 상승에는 구조적 문제가 겹칩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 용자 수요의 증가, 통화 정책의 긴축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프랑스 정부의 대출 원가의 올 상승폭이 유럽의 다수 주요 경제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연초 후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개로 1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에스파냐는 84포인트, 독일은 7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인 트리뷴은 유럽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압력을 받는 가운데 프랑스의 고채무, 고적자, 저성장 등 자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외부 충격을 증폭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우선 프랑스의 높은 재정 적자와 공공부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내 생산 총액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26년에 119.3%, 2027년에 121.7%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무율이 계속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공공재정 적자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2025년 국민 생산 총액의 5.1%를 점하는 공공재정 적자를 2026년에는 5.4%까지 끌어올려 기존에 설정한 5% 목표치를 웃돌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2027년 중장기 채권을 3,400억 유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 증가한 적자를 위해 용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금리 시기에 발행하고 현재 육속 만기한 채무를 위해 재용자해야 합니다. 고리를 환경하에서 이는 재정 압력으로 더욱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용자 원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배경 하에서 프랑스의 재무 위험 부담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정돈 전망은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정비는 현재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조정 강도가 너무 높으면 이미 부진한 경제 성장 전망을 더 저해할 수 있고 강도가 부족하면 재정 적자와 공공 채무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최근 경제 함정이 긴축성을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가 직면한 국면을 표현했습니다. 한면으로 재공업화와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 재정 공간을 끊임없이 침식하는 공공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10월 1일 발표한 2027년 재정 예산 초안이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산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540억 유로의 재정 정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연금과 의료, 공공부문 지출, 그리고 기업 세금 우대 등 분야를 통해
공공재정적자가 국민생산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을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재정정비 조치의 규모보다 예산 초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회가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2027년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의회 심의에 들어가면 여전히 큰 정치적 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프랑스 재정정비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10월 2일 정치 구도의 파편화와 대선 임박 등 영향으로 프랑스가 2027년 재정예산에 대해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분열된 의회에서 재정정비를 추진하는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관심사로도 오른 브라질 대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국제 여론이 브라질 대선을 깊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브라질 국내외 정세의 특수한 배경은 브라질 대선이 깊은 관심을 받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후보들이 비슷한 경쟁력을 보이면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 13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네 번째 대통령 임기를 노리는 현직 대통령이자 좌파 지도자인 룰라와 보우 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우익 후보인 플라비오 보우 소나루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기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 기술적 동률 국면이 나타나 선거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법률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이 10월 25일 2차 각축에 들어갑니다. 여론은 룰라와 플라비오가 2라운드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1차 투표의 탈락자를 지지하던 유권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룰라와 플라비오는 외교 정책에서 고도로 대립하고 있기에 선거 결과는 브라질의 미래 외교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좌익 대표주자인 룰라는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글로벌화를 포용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일체화 진척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고 국제기구에서 브라질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우익을 대표하는 플라비오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통합에 소극적이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며 많은 중요한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따르는 그의 아버지 보우 소나루 집권 기간의 대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교육발전연구학원 교수 크리스 산일은 기후변화, 글로벌 남방발전, 지역일체화와 국제기구개혁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의제에 대해 두 후보자의 의견 상의가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향후 국제 무대에서의 브라질의 입장을 결정하고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이번 선거 결과는 라틴 아메리카의 미래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국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이른바 도노주의를 추진하면서 중남미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남미 국가 내부의 우익 진미 세력을 대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중남미 국가의 우익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좌익을 끌어내렸습니다. 첫 임기 때 트럼프는 보우소나루와 가까운 사이였다면 룰라는 중동 정세, 달러 지위 등 문제에서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대립했습니다. 트럼프는 보우소나루에 대한 재판 중단, 브라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압박을 룰라 정부에 가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룰라 경선팀은 트럼프 정부가 플라비오를 지지하고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어 미국 국무성 고위관원 2명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브라질 대선이 봉착한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플라비오는 브라질을 트럼프에 가까운 동맹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플라비오가 당선되면 라틴 아메리카 대국인 브라질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라틴 아메리카의 우익 추세가 가열층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 대선이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표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의 최대 경제국이고 다양한 농산물과 광물의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흥 경제체와 발전 도상국의 대표인 브라질은 최근 연간 국제 초점 문제에서 목소리를 강화하면서 국제적 지위가 날로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프로미넨세 연방대학 교수 에반드로 카발레오는 브라질 대선 결과가 국제 역량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마르코스 피레스는 브라질 대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본질적으로 말해 글로벌 체계 중 관건적 신흥 대국의 위치에 대한 관심과 미래 글로벌 질서의 흐름에 대한 관찰과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에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조선족 자치조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오락체육대회 및 제8회 농민문화기설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문화 코너에서는 천금매골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플러스 코너에서는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드라마의 대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장백산천가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0: 후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운행이 원활하며 보장이 강력하고 청렴하고 효율적인 행정집법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여 집법집행력과 공신력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처벌 등 분야의 행정재량권 기준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재량권 기준 제정과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칙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행정집법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재량권 기준은 구체적인 집법 척도와 기준입니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본지역, 본부문의 행정관리 실제와 결부하여 재량에 관련된 부동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법률, 법규, 규칙 중에 원칙적인 교정이나 일정한 신축성이 있는 집법 권한, 재량 범위 등 내용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여 특정된 형식으로 사회에 공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법제 통일을 견지해야 하는 바 재량권 기준의 설정은 법률, 법규, 규칙과 관련된 행정집법 사항, 조건, 절차, 종류, 범위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행정 상대자와 리해 관계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합니다. 공평성과 합리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행정 직권의 종류 및 행정 집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상, 법률적 요구와 본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실히 필요하고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의 공소량속과 대중의 합리적인 기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시종 고효율적이고 원활해야 하는 바 행정재량권의 라명을 피면하고 집법 행위가 인민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적인 집법 행위로 이를 무마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영 주체와 인민 대중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층의 집법은 행정 집법의 마지막 1km로서 수많은 인민 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연간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 개혁이 깊이 있게 추진돼 많은 지방에서 향진의 집법권을 부여하고 집법 역량을 기층에 두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법사항이 기층에서 실행되기 어렵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현급, 향급 집법협력 기재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층의 종합집법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집법의 기본 권리와 책임 목록, 권리와 책임 협력 목록을 제정하고 기층 관리에서 절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접수 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을 안정적으로 기층이 이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층에서 접수 불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은 상급 주관 부문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종합행정집법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하는 바 향진과 현급 기능 부문의 행정집법 통일 조달 기재와 협력협조 기재를 완비하고 보완하여 사회에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은 법률이 규정한 두 가지 중요한 징계 방식입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는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기관이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둘째, 형사사법기관이 립건 수사하여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거나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나 행정처벌을 주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 존재하는 문제는 주로 사건이 있어도 이송하지 않거나 이송하기 어려우며 벌금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하려면 법률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간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하며 상응한 제도와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건 이송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집법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의 정보공유, 사건상황통보, 사건 이송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협력을 형성하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법적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체제와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은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집법 사업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내부 감독으로서 당과 국가 감독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행정집법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당장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행정집법 감독 사업 체제를 완비하고 현급 이상 정부는 법에 따라 소속 부문, 파출기구, 하급정부의 행정집법 업무를 감독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사업 기재를 합리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바 정부의 행정집법 감독기구로서의 사법행정부문은 본급 정부를 대표하여 행정집법 감독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정부 부문은 본급 정부 사법행정부문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주관업종의 행정집법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 감독합니다. 행정집법 감독협력 기재를 구축해야 하는 바 행정집법 감독이 기타 각종 감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협조하도록 추진하고 정보소통, 단서이동, 결과공유 등 관련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제의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제의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관리체제와 기재를 보완하여 정부의 운영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부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켜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1: 9月28日, 龙井市 三河镇 第一届 群众 趣味 运动会 제8届 농민 문화祭 활동.
0: 9월 28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가 삼합 문화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삼합변경파출소 경찰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할군의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 本次活动以离乡荣运金秋颂盛世边关十六红为主题，立足三河镇边境特色、朝鲜族民俗特色，汇聚文艺展演。
0: 연변변경관리지대 삼합변경파출소 서건희 지도원은 이번 행사는 배향기와 송이향기로 가를 참여하고 성세변방에서 성류알처럼 융합의 정을 꽃피우자를 주제로 삼아 삼합진의 변방 특색과 조선족 민속 특색을 토대로 문예공연, 오락경기, 농특산물 전시판매, 민속추군, 문화선전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고 말했습니다.
2: 各村社群众、志愿者、驻镇单位干部齐聚广场，共享金秋盛会，共叙邻里乡情。
0: 행사 현장에는 채색 깃발이 나부끼고 분위기가 뜨거웠으며 여러 마을 주민, 자원봉사자, 진 소속 단위 간부들이 광장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인 안전보장 근무와 달리 이번 행사에서 삼합변경파출소 경찰관들은 군중 속에 적극적으로 융합되고 경기선수, 이웃, 선전운으로 변신하여 오락체육대회를 즐겼습니다. 줄다리기, 눈 가리고 금호박 찾기, 개 이사시키기, 오락개주 등 협동 종목에서 경찰들은 마을 주민, 청년자원봉사자, 기층 간부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경기장에서 참가자들은 내편내편 없이 힘을 합쳐 소리 높이 응원했고 웃음소리가 끊기질 않았습니다. 오락 경쟁의 도전에 맞서 경찰과 대중들은 서로 돕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볍고 즐거운 경기 속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정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경찰관들은 주변 대중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군중의 목소리를 듣고 일상생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동시 행사 분위기에 맞춰 알기 쉬운 말로 현장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민족 단결 정책, 변방 안전

0: 지식, 일상 사기 예방 상식을 보급하여 법치선장과 따뜻한 봉사를 오락 행사에 녹여내 정책 지식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고 따뜻한 봉사가 대중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구역, 민속체크인 구역에서 경찰들은 상인들의 가판대를 돌보고 주민들이 질서있게 관람하고 체크인하도록 안내하며 화목하고 활기차며 질서있는 행사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1: 이번에 운동대는 아주 열렬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경찰 동지들이 우리와 같이 와서 비싸이도 하고 놉니다. 그리고 변방에 대한 지식도 선전하고 우리 로백선과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운동대하고 유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은 아주 의미 있습니다. 민경들이 담은 포털을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유시도 놀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평소시 할 이야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풀어준대. 그래 모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한마음 돼서 우리 민경들 같이 이번에 이 명절을 잘 지키세요.
0: 이번 가을 문화기술 행사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성대한 잔치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을 심화하고 경찰과 현지 주민들 간의 정을 깊게 하는 생생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삼합변경파출소는 기초관리에 힘쓰고 경민공동건설, 이웃 함께 즐기기 계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진심으로 민심을 얻고 실천으로 평안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을 힘써 피우고 변경 관할 구역의 장기적 안정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힘을 기여해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랑 우리말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청금매골입니다. 일천천, 쇠금, 살매, 뼈골로 구성된 청금매골은 청금으로 말의 뼈를 사다라는 뜻으로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전국시대 제, 초, 진, 연, 한, 조, 유의 일곱 제후국을 전국칠웅이라고 불렀는데 그중 연나라는 약소국으로 늘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312년 연나라 소왕은 즉위하고 난 후 부국 강병을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소왕이 모사 과괴를 불러물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고 옵신 역임을 당하는 것은 연나라의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오 천하의 재주가 뛰어난 이들을 모두 연나라에 불러 재능을 펼치게 하고 싶은데 자네한테 뾰족한 수가 있다면 말해보게. 소왕의 무릎에 과괴는 한동안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소왕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천리마를 무척 좋아하던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금을 끌고 천리마를 구하려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도 천리마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임금은 몹시 상심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충신이 천리마를 구해오겠다며 선뜻 나서자 감격한 임금이 그에게 청금을 주며 천리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신하는 임금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도읍을 출발하여 천리마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천신만곡 끝에 천리마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천리마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 신하는 500금을 주고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갖고 돌아와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가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소왕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뼈만 들고 나타나니 임금은 당황했겠지요. 임금은 크게 화를 내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0금을 주고 사온 천리마란 말이냐. 설사 천리마의 뼈라 하더라도 짐의 눈에는 고작 두냥의 값어치뿐이다. 짐이 갖고 싶은 것은 말의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천리마란 말이다. 이에 신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천리마의 뼈는 무용지물이지만 거금을 들여 애써 구해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리마에 대한 전하의 사랑을 천하에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하께서 천리마라면 그 뼈조차 500금을 주고 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이 천리마를 끌고 나타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과연 신하의 말대로 천리마 세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임금께서 진정으로 뛰어난 인재를 구하시려 한다면 먼저 소인과계부터 들이십시오. 소인과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려우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장당컨대 천하의 박학다식한 이들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소왕은 과계를 위한 궁전을 짓고 그를 스승으로 려우하며 극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괴가 궁궐에서 호사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천하의 인재들이 앞다투어 연나라로 몰려왔습니다. 전국시대 모사로 명망높은 추영과 극신도 이때 연나라로 왔고 위나라 사신으로 연나라에 잠깐 머물렀던 아기도 소왕의 권고로 연나라에 남았습니다. 연소왕은 아기에게 아경, 상경 다음가는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훗날 아기가 통솔하는 연나라 군대가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연나라는 점차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청금매골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 그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겐 축하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축하의 인사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그저 눈빛으로만 위로를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스럽게 꼭 도움이 되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 그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보여주는 반응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따뜻한 눈빛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 만약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네, 위로는 타인을 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눠주는 감성 서비스인 셈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네,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공감 능력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리오는 다른 이의 고통에도 통증을 너무 잘 느끼다 보니 삶이 피곤해지기가 쉽습니다. 위로의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말을 잘하지 못하니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고통을 너무나 공감하기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화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축하의 말도 잘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위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1등으로 전화해 화려한 위로의 말을 전한 후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슬쩍 전후 사정을 꼬치꼬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 이야기를 했다가 네, 주변이 이상하게 소문이 나버려서 더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늘 내게 조언을 아끼지 않던 사람은 이번에 왜 그랬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한 거야.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봐라면서 충고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그래요 당신 참 잘났습니다 하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에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만큼이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껴져 저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만날 때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친구는 그저 넌 이 일을 이겨내고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의 눈빛을 보냅니다. 네, 이런 따뜻한 위로가 호들갑스러운 걱정이나 뼈아픈 조언보다 마음에 더 힘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려는 이타적인 유전자와 경쟁을 통한 생존을 이끌어가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볼 때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네, 동시에 상대적 우월감을 얻는 심리를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며 이타적 행복감도 채우고 그 친구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상대적 우월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그러진 않겠습니다. 네, 위로할 때 말로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배려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묵묵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위로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 관심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네, 삼국연의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곡은 명나라 양신의 림강선 굴굴장강 동세수를 개편한 곡으로 94년판 삼국연의 주제곡이며 중국 영상음악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네, 양홍기의 네, 웅장하고 낮은 남중성은 역사의 긴 세월을 품은 장망함을 차분하게 노래합니다. 서두의 선율은 무겁고 안정적이며 경렬한 전쟁의 함성 대신 시간의 끝에서 군웅들이 패권을 다툼을 돌아봅니다. 이 가사 굴굴장강물은 동으로 흐르고 파도는 영웅들을 스쳐가네라는 왕조의 흥망과 영웅의 부침을 드러냅니다. 이 시비와 성패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강사는 그대로인 채 세월만 흘러갑니다. 네, 곡은 단순한 이야기 서술을 넘어 역사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 사색으로 승화됩니다. 선율은 고풍스럽고 웅장하며 민족 권연악이 장망한 고풍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음악이 울릴 때마다 삼국시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곡은 단순한 드라마 음악이 아닌 역사를 위한 장가이며 웅장한 노래 속에서 영웅의 소명을 잊고 중화문명 특유의 역사 정세를 느끼게 합니다.

예,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패왕별이의 주제곡으로 선율은 구슬프고 애틋하며 가사는 사랑과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예, 리종선과 이미련의 듀엣은 한쪽은 낮고 한쪽은 부드러워 애정이 얽힌 감정을 교차시킵니다. 이 곡은 겉으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정자비와 단소루의 반평생 운명의 얽힘을 비춥니다. 극중 우희는 패왕을 끝까지 지키지만 극밖의 두 사람은 시대 거센 물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휩쓸립니다. 선율은 느리고 슬프며 격렬한 감정 토로 대신 세월이 지나고 쌓인 섭섭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영화의 핵심 내용과 완벽하게 어울리며 사랑, 집착, 아쉬움이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랑의 애가이자 한 세대 사람의 운명에 대한 탄식으로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청중의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움직입니다.

of that steel tone again. And on my street in July.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신더시 엔딩곡입니다. 네, 이 노래는 영화 신더시의 인간 성우판 엔딩곡으로 엔요 모리코네가 작곡했습니다. 음악은 부드럽고 내면적이며 은은한 섭섭함을 품고 있어 주인공 1900의 순수하고 고독한 영혼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곡은 큰 선율의 변화가 없고 가벼운 기타 선율을 바탕으로 인간의 목소리가 낙기의 읍소리하듯이 불러서 마치 바다 바람이 갑판을 스치는 듯합니다. 가사는 길을 잃은 소년의 외침을 이야기하며 1900이 평생 배에 머물고 육지로 발을 내딛는 것을 거부한 선택에 대응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육지의 골목들은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미지세계였습니다. 음악은 시적이며 바다, 배, 피아노가 그만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곡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지만 자유와 귀속에 대한 깊은 사색을 품고 있습니다.

네, 이 익숙한 선율은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입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 선율은 간결하고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으며 전쟁을 넘어 깊은 사랑의 정서가 흐릅니다. 네, 이 곡은 격동의 시대에 탄생했고 부드럽고 느린 선율은 영화 속 전쟁 속 사랑과 서로 어울립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가사는 사랑의 굳건함을 노래합니다. 전쟁이 휩쓸린 카사블랑카의 초점에서 이 곡은 빛과 일 사이의 재회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편곡 없이 소박한 선율 자체가 향수의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가이트를 넘어 전쟁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의와 개인의 사랑이 서로 당겨지며 음악은 이 아쉬운 사랑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 곡은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국경절 연휴도 성큼 다가왔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층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들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경절 연휴 기간,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뜻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라는

세상에 진문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군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풍부한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근본적인 요구이다. 물질적으로 빈곤한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며 정신적으로 빈약한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론단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에 이룩한 모든 성과의 집합체이고 결정체입니다. 개혁개방 초기에 우리 당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다 같이 억수에 틀어지는 전략 방침을 창조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물질의 전면적인 풍부화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사회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0: 현대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 현대화가 아니며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실현하는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나라 대지 곳곳에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설 때 중화민족의 정신이라는 고층 건물도 따라서 우연히 솟아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고 량극 분화가 심하며 물질주의가 팽창하고 대외로 확장하고 략탈하는 서방의 현대화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과업에 직면한 상황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변증법적이고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으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해 물질 문명 건설과 정신 문명 건설을 함께 잘 추진하고 국가의 물질적 역량과 정신적 역량을 모두 강화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을 함께 개선해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중대한 원칙과 요구를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본세기 총력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종합공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일도서게 됩니다. 이는 물질 문명 건설에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있는 바 우리는 반드시 현대화의 물질적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질 높은 발전이라는 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전차적인 과업을 확고히 틀어지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며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경제 발전의 주력점을 계속 실물 경제에 두고 신흥의 공업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조화 발전 전략, 지역중대 전략, 주체기능 구전략 그리고 신흥 도시화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교육의 선차적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제하고 발전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신선장 동력과 그리고 새로운 우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구쳐 형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신문명은 사회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목표이고 중요한 보장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나라와 사회를 건설하고 어떠한 국민을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상적 선도, 문화적 자양분, 정신적 기풍을 절박히 수여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더 확고하고 더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적극 발전시키고 종합문명을 전승하며 중국의 정신, 중국의 가치, 중국의 힘을 더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계속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하며 의식 형태 용역에서의 막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전당 동지들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단합 분투하는 공통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논리 실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전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에 부응하는 리상신념, 도덕관념, 정신풍모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용성 발전시키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해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오수한 작품들을 더욱 많이 내놓으며 전민족의 문화혁신과 문화창조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오수한 종합전통문화의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시키며 종합문화의 입장을 고수하고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참조를 심화해 종합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방운이 불러드립니다.
1: 작은 불.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남양풍의 옛 물가 동네 정송고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송고진은 토지가 비옥하고 자연여건이 우월한 원인으로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인물이 많이 나는 동네였습니다. 강가에 소세있는 정송의 옛성 정안고성은 서문과 북문, 1000m에 달하는 성벽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송안의 동문가와 종남가, 서문가, 북문가 주변에는 남양풍이 다분한 건물 기루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1369년에 명조 때 지은 관하 건물인 효나는 사면이 막힌 사판 구도입니다. 색바랜 문을 지나면 오진날에 북과 돌기동, 돌기초 등이 보입니다. 1559년에 청나라 때 지은 청담정이 북쪽문 옆에 쉬어져 있고 그 정자에는 청렴한 문화를 고행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이 세워진 뒤로 이곳은 정성의 명소로 정해져 많은 문인 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글을 남겼습니다. 청나라 때 신축한 왕영두 생가는 3개의 큰 정원이 풍자의 모양으로 배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마다 방 3개를 가진 안채 4채에 방 3개의 별채 3채 그리고 방 3개의 소당 1채를 거느리고 가운데 거실을 뒀습니다. 왕용도 샹가는 크고 작은 정원 12개에 문 72개를 가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해원방은 1568년에 명나라 때 해남 최초로 과거에 급제한 현지인을 위해서 세운 폐방입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웅장함을 자랑하는 폐방은 태풍이 많은 현지의 환경을 감안해 폐방의 앞뒤에 비스듬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곳의 문묘는 유관력사와 웅중한 규모로 해남의 최고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해남의 모든 문묘에서 이곳에만 정문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에 3위권이 든 사람만이 문묘의 정문을 통과할 수 있고 정성에만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문묘에서는 해마다 성대한 공자 제사 의식을 치르는데 정성의 문묘 행사는 해남의 모든 문묘 중에서 가장 성대했습니다. 그 때문에 해남 전역의 선비화 관료들이 이 문묘에 모여서 공자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현재 민족용으로 투대받는 송씨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숭태부인묘는 1300여년의 유관력사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오늘날 해남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송대하며 규모가 가장 큰 해남의 특색의 민속행사장입니다. 언제나 맑은 물 찰랑이고 물고기 떼 논이는 남류호는 해남의 북부지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입니다. 호수가에는 푸른 숲이 설레고 푸른 하늘과 호수 사이로는 항상 시원한 바람이 오갑니다. 남료호는 또한 품속에 16개의 섬을 안고 있는데 혹은 반달 같은 혹은 골뱅이 같이 크고 작은 보석이 은쟁반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도시의 번잡함이란 전혀 없는 남료호는 해남의 정원으로 불리웁니다. 이 밖에 견룡탑은 해남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탑입니다. 1751년 청나라 때 축조된 이 탑은 높이 25m에 달하는 7층의 벽돌탑입니다. 이 탑은 시멘트나 철근, 못 기둥 하나 사용하지 않고 벽돌과 찹쌀 등 고대의 건자재만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아놓은 기교를 보여줍니다. 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남의 지방극 경극도 정송에서 발원했습니다. 해남 지방극을 이어오는 예술인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해남에는 정성이 없으면 예술단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체포반이라고 하는 정성의 쌈밥은
고기와 야채, 쌀밥을 비벼서 야채 잎에 싸서 먹는 음식입니다. 원초적인 맛을 가진 이 쌈밥은 맛 또한 아주 특이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생의 약속, 조심을 지키다 이 같은 제목으로 아내의 유언을 이어 대량산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장화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초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사천송 량산주 미고현 룡문향 초납촌의 산골짜기를 스쳐 지나가던 어느 날 신흥문 소학교에서는 새학기 개학식이 열렸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200여 명의 이족 어린이들은 국기가 겨양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뒤에는 56살의 장화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화가 이곳 개학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그는 10여 차례나 대량산을 찾았습니다. 레몬골 후코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송도에 도착한 뒤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소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굽이굽이 산길을 따르는 버스를 타고 약 5시간을 가야 전합촌 신흥문 소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흥문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찾는 것은 아내가 생전에 마음에 두었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대신 만나주기 위해서입니다. 개학식이 끝나자 장화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또 다른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아이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질 무렵 대량산의 산봉우리에는 따뜻한 금빛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던 장화는 다시 뒤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신흥문 소학교라고 쓰인 교문 앞에서 그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화가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은 아내 신흥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장화에게 자신의 사망 보상금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 몇 명을 도와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훗날 나라와 사이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이 사유에 남기는 기호라고 말했습니다. 장화는 흔쾌히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장화와 신홍문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졸업할 당시 장화는 자신에게 대학 졸업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홍문은 주저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둘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결혼 후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신홍문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감염으로 뼈가 심하게 손상됐고 이후 강직성 척추염까지 앓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집과 병원을 오가며 투병하던 그는 결국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도 신홍문은 한 번도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밝고 락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에게 세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치른 뒤에는 반드시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갈 것, 슬픔에 잠기지 말 것, 자신의 사망 보상금은 모두 아이들의 교육에 돕는 데 사용할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평생 모은 저축금은 남편의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것이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아내의 장례를 마친 장화는 곧바로 공익단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 달 뒤 사천성의 한 재단을 선택했고 15만 원이 조금 넘는 사망 보상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 2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송금 목적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보상금이며 아내의 뜻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월급에서도 일부를 보태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장화와 신웅문이 함께 후원한 55명 아이들이 다니는 학급은 신웅문반으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2021년 5월 장화는 처음으로 대량산을 찾았습니다. 재단 직원들과 함께 아이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면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55명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화는 촌앞촌의 한 소학교에도 들렸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일부 아이들이 야외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의 손에는 동상까지 나 있었습니다. 후코트로 돌아온 뒤에도 그 모습이 장화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유의 빨갛게한 아이들의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얼렁거렸고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의 마음을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짓자. 학교 이름은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장화가 떠올린 것은 아내가 생전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당부했던 두 사람의 저축금 95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약속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자. 가난했던 시절에는 아내가 자신과 함께 고생을 견뎌냈습니다.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오히려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장마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것은 20여 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아내는 한 번도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고작 만 9살이었습니다. 장화는 다른 사람을 돕는 동시에 아내의 이름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두 사람의 마지막 저축금까지 내놓았습니다. 신웅문 소학교의 교학종합청사는 2021년 6월 착공해 그의 10월 완공됐습니다. 장화는 학교 현판식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과 깨끗한 눈빛을 바라보며 장화는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값지게 쓴 돈은 없었다. 그 뒤로 장화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청산에서 대량산으로 향했습니다. 학교를 찾아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장화에게 다가와 두 손을 높이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 아저씨, 제 손에 동상이 없어졌어요. 장화는 아이의 허리를 굽혀 작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간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 장화가 후원하기 시작한 55명의 아이들 가운데 올해 9명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소학교 개학식에 참석한 뒤 장화는 또다시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된 학생 6명의 입학 수속을 도왔습니다. 기숙사에 올라갈 때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자신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5층 침대의 이불을 펴주고 침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침대판에 튀어나온 못을 발견하자 작은 망치를 가져와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옷장에 자물쇠가 없는 것을 보고는 옷이 눅눅해지면 꺼내서 햇볕에 말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을 챙기는 아버지와도 같았습니다. 반장 직현 후보도 올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장화와 만나기로 약속한 직현 후보를 위해 장화는 일찍부터 식당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장화는 계단을 성큼 내려가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건강을 잘 챙길 거야. 너희를 5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50년 동안 보고 싶어. 너희들 모두 내 아이들이야. 너희가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것이 장화와 아이들이 새롭게 맞은 약속입니다. 대량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장화는 아내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신옥문 소학교는 처음 2개 학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0개 학급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원도 2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웃음과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장화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아내가 내가 저축금을 다 써버렸다고 나를 나무라지 않을까? 그런 아내가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조금은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마음 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장화는 처음에는 5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학교까지 쉬우면 아이의 유언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옥문 소학교와 그곳의 아이들은 어느새 그의 남은 인생에서 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으로 됐습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대량산의 아름다운 꽃처럼 거센 바람과 비에도 굴하지 않고 한 줄기 빛만 있어도 그 빛을 받아 밝게 피어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가든 신옥문 소학교를 잊지 않겠다고, 자신들에게 장화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장화는 자신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성 좋은 사람이라는 영예를 받았을 때조차 자신은 그 칭호를 받을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내 신옥문이야말로 그 이름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화는 두 사람이 평생 모은 모든 저축금을 아이들에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받은 따뜻한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남긴 손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계속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장화와 아내 신옥문이 함께 품었던 마지막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한 생의 약속, 조심을 지키다 이 같은 제목으로 아내의 유언을 이어 대량산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장화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심수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심수 시민센터 옆에는 7000년 인류개발사, 1700년 도시사, 40여 년 개혁개방사를 한 몸에 지닌 거대한 역사책과도 같은 건물 심수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1년에 설립된 이 국가 1급 박물관은 4개의 관, 22만 8천여 점의 수상품으로 심수가 령남어촌에서 국제대도시로 거듭난 역사를 파헤치는 창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자 독특한 사명을 짊어진 4개의 관은 도시에 분산된 문화좌표들입니다. 동심로관은 심수 개혁개방 10대 역사 건물로 2020년 개조를 거친 후 새 삶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900평방미터의 전시청에서 도자기전은 300점 문물로 신석기 시대부터 명성 시기에 이르는 도자기 문명을 꿰놓았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동기전은 303점의 례악기, 동경, 화폐 등 문물로 상조 시기부터 명성 시기에 이르는 공예 변화와 사회 사상 변화를 전시했습니다. 침대 특별 전시는 202점의 라한 침대와 침대 부품, 광동어 영화 서상기 투영을 결부해 고대인들의 생활미학을 전시했습니다. 금전로와는 심수의 도시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층의 고대 전시청은 500여점 출토 문물로 선민족적, 해양경제, 해방중진 등 역사의 맥락을 짚으며 심수 800년 광부사와 300년 객가이민사의 두터움을 보여줬습니다. 근대 전시청은 300여점의 전시품으로 구룡해전, 잠수전 봉기 등 관근사건에 입각해 100년투쟁과 사회전형의 장엄한 역사를 복원했습니다. 3층의 3,200평방미터의 개혁개방사 전시청은 정품이 따로 없습니다. 2,000여점의 실물과 1,200여장의 사진에는 4구공업구의 계산포 모델도 있고 조기 특구건설자들의 작업증도 있는데 이 같은 역사의 흔적으로 과감히 앞장서는 시대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관내에는 또 배림 선생이 기증한 159점의 야생동물 표본이 있는데 북극곰에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이르는 전세계를 넘나드는 자연 풍경을 그렸습니다. 심수 개혁개방 전담관과 동강유격대 지휘부 유적지는 각기 도시의 정신좌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주광조수 전시는 3,234개 전시 코너로 광동 개혁개방 40년의 결책 돌파와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해당 전시는 당대 역사진들의 선례를 열었고 전국상을 수상했었습니다. 후자는 민국 홍안주점의 유적지로서 백여 폭의 사진과 문물들로 엽정 장군이 이곳에서 항일무장을 세운 휘황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동한시기 구구단 명문 도자기 벽돌은 심수박물관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1981년 남두고대 묘지에서 출토한 이 도자기 벽돌은 을기설기 새긴 40개 숫자가 있는데 이 문물은 중국 구구단 역사를 200년 앞당겨 서방의 인식을 타파했습니다. 대중문화 공간으로서의 심수박물관은 봉사도 아주 친화적입니다. 2014년 3대관은 예약제를 취소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저녁 8시까지 개방하며 녹색 통로와 다은어 가이드 등으로 각이한 관중 군체의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2천여 명 자원봉사자와 전문 해설원과 QR코드 가이드는 문물의 이야기를 더 생동하게 전하고 있고 해마다 평균 20회씩 열리는 临시전시와 수백 차례 강좌 행사는 박물관을 영원히 막을 내리지 않는 문화의 강당으로 변신시켰습니다. 동안시기 도자기 벽돌의 구구단에서 특구의 개혁 서류까지 영남 민속을 보여주는 침대 문양에서 전세계 자연의 생물까지 심수박물관은 다양한 시각으로 이 젊은 도시는 7천년 끊기지 않은 문명을 이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심수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리백.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시대의 공기를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깨워냈던 조선족 가수 김혜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심은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노래로 먼저 말을 걸어오던 가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 없는 순수함과 소녀와도 같은 맑음 그리고 어딘가 쓸쓸한 여인이 함께 담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1999년 그녀의 첫 번째 갠 앨범과 함께 세상에 나온 노래 귀를 깨워라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가요계에는 보기 드물게 밝고 경쾌하면서도 세련된 사운드 그리고 김혜심 특유의 청량한 음색이 어우러지며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노래는 기교로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 상쾌한 리듬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듣는 이의 감각을 하나씩 깨워냈고 그 신선함은 곧바로 대중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결국 김혜심은 이 한 곡으로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고 이듬해인 2000년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설맞이 종합무대에 오르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네, 아래 이 노래 함께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2000년에 발표된 김혜심의 또 다른 대표곡 그렇게 당당하게입니다. 이 노래는 김혜심 음악 생애의 또 하나의 좋은 한 점이 됩니다. 이 곡은 인기 드라마 모두 천사가 만든 화의 주제가로 사용돼서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전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오래도록 사랑받은 이유는 단지 드라마의 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 앞에서 흔들리면서도 자존심과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한 사람의 내면을 섬세하게 담아냈고 김혜심의 절규된 감정 표현은 이 이야기를 더욱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담하게 이어지는 멜로디 속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당당함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라는 마음은 당시 많은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한 시대의 촉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